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친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0: 네, 오늘은 저희가 도쿄도와 인접한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 있는 요코하마 유라시아 문화관에 나와 있습니다.
1: 4월 25일부터 7월 5일까지 한국의 자수, 보자기, 매듭 등을 소개하는 기획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멋진 두 분의 게스트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0: 네, 요코하마시는 부산광역시와 파트너 도시인데요. 자매결연 20주년을 기념한 기획전, 멋지다 한국 손재주, 자수, 보자기, 매듭전에 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 초대손님 소개하겠습니다. 외교관으로서 한국에서 근무하셨던 스즈키 미츠오님, 그리고 한국 수공예 동호회를 주재하고 계신 스즈키 치카에님 두 분 부부십니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이 두 분의 귀중한 컬렉션 약 300점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두 분께서는 오랫동안 한국에서 생활하신 경험이 있으신데요.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자기소개를 겸해서 이번 기획전에 대한 소감도 포함해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2: 하나카페 리스나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즈키 미츠오라고 합니다. 저희 한국 근무는 197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처음 2년간은 어학연수생 신분으로 있었고 1979년부터 주한 일본 대사관에서 3등 서기관으로 본격적인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대사관과 부산청년사관, 제주청년사관에서 근무를 한 기간을 모두 합치면 거의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3: 네. 하나카페 리스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즈키 치카에라고 합니다. 이번에 그 유라시아 문화관에서 아주 좋은 기회를 받아서 깊습니다. 네, 한국 전통 규방공예를 그 배워가지고 한 47년 제가 됩니다. 특히 저희 경우에는 매듭하고 조갑보 보자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이번 전시의 주제이기도 한 이 한국의 수공예품과 목공예품의 쓰임의 미, 이 두 분께서는 그 매력에 이끌리셨다고 들었습니다. 단순한 감상용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될 때 비로소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한국 전통 수공예의 진수에 대해서 두 분께서는 어떤 점에 가장 큰 매력을 느끼셨습니까?
2: 뭐라고 하면 될까요? 이번 전시품들을 그 보아주시면 아시겠지만은 아주 보통 사람들이 만든 보자기, 그리고 술을 넣는 보자기, 조각보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직접 일상생활에서 쓴 것들입니다. 그런 것에 실제로 쓰고 쓰는 사람이 직접 만든 것들이 많아서 그런 뭔가 꾸미지 않는 그런 그 아름다움, 일상생활에서 사용했던 아름다움, 거기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움을 느껴서 그 부분이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3: 저는 매듭은 일본에서 없는 그 공예품인데, 일본도 무스비, 매듭이 있는데 하는 방법이 달라요. 네. 네, 그걸 배우면서 여러 가지 액세서리나 그 집에 걸리고 있는 매듭 작품으로 만드는 거 있는 거 기쁘고, 조각보는 옛날 저는 새로 만드는 것보다 옛날 조각보 보면서 그대로 똑같이 만들면서 뭔가 저는 그 시대의 여성들이 생각을 느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0: 네. 이번 전시는 색과 형태의 신비, 그리고 바느질함의 세계, 또 매듭의 세계, 또 형형색색의 보자기라는 4부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두 분께서 특별히 추억이 깊은 작품 또는 이것만은 놓치지 말고 꼭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최고의 작품, 그리고 그에 얽힌 에피소드를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2: 저는 거기 전시회에 있는 고비와 표지판, 그리고 강원도 자수라고 요새는 이야기하는데 수화문 자수를 특히 좋아합니다. 사실 제가 조선의 한국의 미니에품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아내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원위적이냐 하면은 공예, 목공예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비와 표주방은 제 취향에 딱 맞는 작품들이었어요. 고비는 형태가 아주 단정하고 표주방은 보면 볼수록 정감이라고 합니까? 그런 그 느낌이 느꼈고 귀여운 맛을 느꼈습니다. 참 좋아요. 조선시대 목공예에는 이 밖에도 매력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집에 많이 있습니다.
3: 저는 이춘에 있는 모시조각보입니다. 그거는 제가 받았을 때는 부산에 있는 여선이 우리 집에 시어머니 만들었던 조각보가 있는데 그거 좀 사실은 깨끗하지 않지만은 혹시 제가 그런 거 공부한 거 있는 아시는 분이라서 가져왔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잘 보면은 또 아 또 된장 그 한국 거 조금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구멍이 몇 가지 있어요. 근데 그러나 그거 잘 보면은 그 중간에 아주 예쁜 모양이 그 시어머님이 만들으셨어요. 한 아마 60년 전인 것 같지만은 그거 보면은 그분이 그 시어머님이 뭔가 자기 표현을 하고 싶다는 조각보를 만들고 싶다 아느냐고 제가 보면서 느껴요. 근데 사실은 코르톤풍강이나 그런 데서 가면은 그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 그 조각보를 우리 집에 왔다는 그런 거 그 산때가 다시 지금 이야기해도 그 박사를 하는가요? 그분이 가져와서 그 모양이 생각납니다.
4: 네. 에피소드.
1: 네, 좋은 에피소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2부 해설에 따르면 바늘, 실, 골무 등 이 바느질 도구를 의인화한 규중치루 또는 규방치루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조선왕조 시대의 중상류 계층의 여성들은 안방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이런 도구들을 화려하게 꾸미고 사용을 했는데요. 그 여성들은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 저 집사람하고도 가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규중치루라고 하는 것이 그 이름 그 자체가 집사람은 좋아하다고 그러거든요. 어떻게 좋아하느냐 하면은 이런 저 바늘, 실, 골무 그리고 바늘 반석 기타 등등 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치루 그러니까 친구 보스로 그 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집사람이 해요. 근데 저도 동감인데 일본에서는 그 아무래도 그런 사고방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점은 같긴 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그 저 자수를 넣고 실패를 만든다든지 바늘 반석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자기가 소중하게 삼고 있는 도구를 의인화한 그런 사고방식을 저는 그 좋아하고 집사람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3: 저는 그 치루우라는 칭그라는 한자 쓰는 거 좋아해요. 근데 남자분의 경우에는 문반사우. 근데 일본 경우에는 그냥 도구. 도구. 근데 그럼 칭그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아주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도 있잖아. 규방 치루 롱소기 그런 뭐 있을까 일본에서는 없는 것 같다고. 근데 그 아, 어떤 분이 그 전시회 보고 일본 아, 바느집 보면은 색깔이 그렇게 많지 않다. 자색이 많다. 네, 왜 여기 이렇게 많은 색들이 많느냐. 네, 네,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좀 어떻게 이런 색깔이 많은 거 생겼는지 그거 좀 연구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1: 네, 지금 시다혜님께서 말씀하셨던 규방치루 논쟁기라고 하는 조선시대 가전체로 쓰여진 고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 이야기가 저는 한국에서 이제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 나옵니다. 네, 그래서 매우 친숙하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번 기획전 입구에 들어서면은 바로 스키치카에님이 2013년에 제작하시고 그 다음 해 한국인의 미학 아카데미 공모전에 출품하셔서 이 대상인 문화재 청장상을 수상한 조각보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치카이님께서는 직접 제작 기법을 배우셨는데요. 실제로 작품을 만들어 보시면서 일부 주제인 색과 형태의 신비에 대해서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3: 아, 저는 전종환 선생님께서 전통적인 바느질 방법을 배운 후에 다시 한번 옛날 분이 만들었던 조각볼을 재현하려고 생각해서 만들었지만 그거 만들면서 느꼈던 것은 호동화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족 사진이라고는 저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한 조각 한 조각 그에 대해서 기억이 생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성들이 옛날에 결혼하면은 집을 나가서 친정집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조각에 그 아버님이 어머님이 그 현재들이 그런 거 가족 사진처럼 그 만들었던 것은 보면은 그 느낀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떤 고르뚱뿡하게 아주머니가 말씀했던 것은 정말 그 귀한 것은 쓰지 않고 찬 속에 놓고 있었대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기쁜 거 있을 때, 슬픈 거 있을 때 꺼내서 보면서 그 이야기 그 조각보에 대해서 그 마음을 놓고 있다는 것은 조금 만들면서 생겼습니다. 근데 혹시 그런 거 산 받았던 거 생각조차 못했는데 정말 한국에서 그 차이 없이 저희 외국인에게도 좀 주셨던 거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0: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아주 거기 담긴 의미를 한국 사람보다 더 깊이 잘 이해하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전시회가 열리니까 많은 일본 분들도 지금 관람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획전이 일본 분들에게 한국 문화를 재인식하는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2: 그건 제가 궁금히 생각해 보았는데 지금 작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그래서 인간 사람으로 생각하면은 반갑이 되는 것이요. 그런데 그렇죠. 그 60년간의 경험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서로가 서로를 마주보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느끼고 이번에는 한국의 손재주의 대표적인 것이 되는 보자기, 자수 그런 것을 여성들이 만든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전시를 하면서 거기에 다른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껴주십사 하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같은 점도 있다 는 것도 아울러 찾아와 주십사 하는 것이 이번에 전시회의 목적이고 그것을 여기 관람해 주신 분들이 다시 한일관계 한국의 문화를 다시 보시면서 생각해 주시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1: 네. 네. 한국의 이 매듭에 대해서 이제 배우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은 이 맺는다, 한국 분들과의 인연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 그 매듭 맺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감사하고 싶은 아니면 생각이 나는 그런 한국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우리가 이런 그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것을 도와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저 집사람에게 매듭을 가르쳐 주신 조일순 선생님, 그리고 한국의 침선법을 가르쳐 주신 정정환 선생님, 그리고 매듭 말고 그 보자기, 그리고 그 자수의 아주 좋은 면허를 알려주신 호동화 선생님, 그리고 박윤숙 여사님, 그분들이 저희들에게 자수와 보자기의 좋은 것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몇 분 계시는데 온양 민속박물관의 관장님 김문견 관장님, 그리고 고문이 되신 신탁근 고문님, 그 두 분은 저희들에게 한국의 민속에 관해서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부분이 있는데 김민식 씨하고 고인숙 씨입니다. 이 두 분은 저희하고 약 50년 가까이 되는 교류를 가지고 있고 이번 저 전시회의 개막 당일에 그 찾아와서 우리 전시회를 구경해 갔습니다. 아주 좋은 친구들입니다.
3: 저희 경우에는 또 한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결혼하자마자 저는 서울에 갔는데 그때 그 아는 친구분이 코르무 두 개하고 보자기 하나 선물로 결혼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그때 코르무 보며 이렇게 예쁜 귀여운 코르무 한국에 있는 줄을 처음에 보아서 그거가 계기로 돼서 제가 조금 한국말 할 수 있게 된 후에 내가 1980년 전부터 난대문 시장 인사동 가서 아주 귀여운 고름이라든가 시루베 가라 바늘 것이 그런 거 모아 시작했던 계기를 만들어 주신 이효루 상. 예. 지금도 사귀고 있습니다.
1: 네. 정말 아쉽지만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기획전 멋지다 한국 손재주 자수 보자기 매듭전은 7월 5일까지 요코하마 유라시아 문화관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꼭 관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분과 한국의 깊은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 고맙습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3: 안녕히 계십시오.